0: 재밌게 됐잖아.
1: 여보세요.
0: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 아는 줄 알고 와서 내일 좋아서.
1: 我们等一下在17在新阳老师上演播。你想的话，咱们在MTP的方面说。OK，开始。
0: 你说。听。